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지금 너 보자기 올려봐. 어떻게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